0: 말로물 나나 말로물 나나 로물로 나나 국고는 나갈 거라 나나니 나오잖아 고이야 나오네 여름 만약 바라야 니트라 나면을 불려라요 나야 니트 말라 고르기냐 바라야 나오라 오늘은 니트 빈 나오니 약고야 비 랑이 오라 빨리 오라라 맹글마
1: 이게
0: 와 빨리 불음자 벌려는 비도 로 오카나올 비 밤을가 mara enya la bala ya lukana la bala ngo na be panik le chola kana le friends ko ikana
2: wa yo lungo radio raman kening